0: someone who has the Buddha nature, but here the reference is more to the spiritual inclination of the practitioner,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three aspirations, three types of enlightenment: the enlightenment of the Sarvaka path, enlightenment of the Pratyaga Buddha path, and enlightenment of the Bodhisattva's path. So here the reference is really to someone whose spiritual inclination is towards the Bodhisattva's path, and someone whose Bodhisattva nature has been awakened. So the reference, how does one awaken one's inclination towards the Bodhisattva path, is through the cultivation of true great compassion. And so this refers to practitioners who have deep admiration in the spiritual practices embodied in the six perfections, which are the Bodhisattva ideals, and also whose mind is gripped by powerful compassion, aspiring to see others, other sentient beings, to be free of suffering. And thus, that kind of strong compassion has moistened one's heart. And through this way, one's inclination to enter the Bodhisattva path has been awakened. So this term, noble son and noble daughter, refers to such practitioners who have that kind of inclination through awakened through the generation of compassion.
1: So that day, I told him, "She could learn this. She, and that, how many years have passed? Who have you got now? That's some shady. So that, just in the same day, she now is, that, just ten by some day, that, so so tapa day, Marie. 강도지 소소 타바던 대회 시승규 차와 여섯 대라 근데 사이게 때문에 내 여승규 아래 강도 시승규 얘는 차례 매스 대라야 근데 사이게 때문에 얘는 내 매버 승규 아래 자 드네 이메 이제 전에 사이게 때문에 내 담아내 세대 시승규 다 차례 예미 차례 강도 예미 대디 타는 승구도 와 드네 이메 이제 전에 다 안다지 때문에 심은 다 소소 탈배 수준 단디 가서 올 때 포문이가 나래야 사와디 다냠난체 임마리 경험파다 경험마 다이나야 낭세기 대세 대득이 야가의 유주도 뛰니 아니 경험파디 다 경험마 아니 담배 차네 처음에 매버리디 이나야 땡지 차네 야 개발을 지송되요 다디 다 가서 그렇게 지속이야 내당게 원에 대저자 가셔야 유주동 가야 되는데 폐지 여살에 유주동 가야지 폐지도 차이 무요하래 이내다 대저자 유주동 하려야 거라 즉 대바로 찍기 타네 남산 유주동 들었는데 가오래 야 가셔 어디 생각인 게 변화 배배 즉 가서 그렇게 뉴에다 너무 뭐야 나나리야 결론매에 덤벙 먹어라 파만 이소 구비하래 그래서 파만 시탄을 여봐보면 대별로기 지단 전에 파만 이소 구비하래 팔짱배 인양소 주배이나 결론고 덤벙 염이 평소 체크 매바래 자 니네 이메 인류산에 다와 니네게 내다한디 에네 당고 가수래 니네게 벽에다 내주 진도에 라는 주주 당고 중나 단디 긴둥기 타제야 마도 결론지 강사지 타제 표야 매발이 그래서 가시에게니 데 겨울음식 타제는 지그리스 데 시행에 인구들이 뛴 누워 마시베다 해 자 저리면 인도 거단 되는 점바 누운 점바즈 고도체는 타제 거야다 대야 지금 별로 찍어 오더는 뉴에 라는다 테라와드 대박은 뉴에 라는 다 찍어 요아리 자 저리면 인도 자네 상매단에 다디 가소래 라랑게 대벨루기 듀얼 님십체 근데 지단 믹스했는데 칼칼이 여죠 심주체 대다 쳐지 뇌여기 다다다대 지다 그큰 내수도 뜬 근데 그 단에 이니 다 구두체는 탁주시고 아주 셔도가
0: So this reference to the noble sons and noble daughters, I think also has a significance, which as

0: Lagi cebai wangi, ini ko nampar buku sian tu sian tu jujur aja. Jendela tanya ini tidu ke panu ke, ta ko tension aja cebu tu. Ta di mana lay lay gua lah. Ta lay sebenarnya masih lama ke lay susun bayar di ini tu tu di ilegal ni terus bayar. So jadi ini itu sana, ta kata kasih kure di ilegal ya cawar tu ko nyumun tu tension. So nyumun saya dia korang semgi. 남을 시비하고 차세 차대요. 나 쌤기 가지고 우리 그게 남도 차단면 아직 때문에 유모사를 이용되게요. 사실 이 면에서는 누구서 싸움 담배이나 일단 쌤기 남도 차단 거의 그게 지금 견제지간에 딱가다 진실로 지기 레니 뒤 왕기 이는 레사는 용두산에 마다고지 되는 용대야. 다 가서 우리 쌤리야 이는 지금 가서 우리 그게 진실로 그 Lelap member, kalau cuci malu be, tapi ni dia ni, kalau rangsang ke nawa di sini dah, tak kata si yang tak boleh masuk dalam, yang tak boleh be lelap ni, yang be kedua ni ya, ini jangan dihantar. Yang tak boleh lelap member, kalau jen tak kasih urut lagi, oh jadi kita show muda, tapi cuci malu lelap member dengan cik, jadi kita ni yang dapat ini, sabar ini, jadi. Tak lakukan ini kasihur, tak sem tuh dengen ini yang dia di kasihur tu ke tak berci yang dia je. Sejadi ini tu awak ada di sem tuh matu ke dengen ini tak mata ke jibun nampu di yang dia je, jadi mata tele sen tu ini kasa cukup di tele sen bercakap ke yang maris. Sejadi ini tu kamu semua di sem sama usaha tu sem ni jin sem jin itu. 那就是那种格算的地区，但地呢呢，只落一万个，但南省的，因为万个省土嘛，这个地呢，但他妈那个属于用的啊，地区。那大家的，就米勒种的也买的，大白族的种的也买的，大米大白族的种的，太阳省没土的地呢，或者省没土的，就没土的，就是啥呢？太阳能就地的。 그렇지 맞다고 지는 땡에 쌤 뒤에 땡에 뒤 넘줄 뒤에 그걸 대도 숨을지기 꼭 간다 리뷰 넘버 근데 정도 많은데 뒤 땡에 그걸 두 번 인비 아니 리뷰 넘버 근데 차야 누버지 예배 땡에 용 거야지 차이도 와 자 이제 인도 그 가사 미다고했죠 누베 땡에서 소원을 시지기 거야지도 와 다 뒤나네 사제 탐제 동해 와서 손대야 돼 다 계시기 다 자연 거기다 가서 집어보라고 쌤 모두와 대왕의 중화 쌤 가래 모두와 잡을 수 없나? 묘몽구 모두와 잡아 사과스로는 쪽배 민주회진 있어요 자다 사과도 잡을 수 없는데 쪽배 랩하는 거지 쌤 가서 모두와 랩하고 묘몽구 랩하고 묘몽구 랩의 왕의 중화인데 아니 죽고라 마타고 차이의 인상 대왕의 중화인 리부디디 아니 마타버려야지 뒤 동해버려야지 초와 동행이 몇 개에서 말해. 뒤가 다 동행이 땡식이 와래. 다 동행이 땡식이 샤대가. 그래서 이래 이면 이래서 안에, 아니, 내 뉴몽배 샤완샤인 인 친절라, 아니, 누지기 동행이란 시대에 있어. 어제 내 인도 사자 탐지 동행 와서 이래 말해.
1: Sorry, I forgot something from to translate from earlier, just the conclusion. So, when you understand impermanence in those terms, then you will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seals of Buddhism, which is that all composite phenomena are impermanent. So anything that is produced by causes and conditions, anything that is a product of causes and conditions is transient or impermanent. And then the second seal of Buddhism is all contaminated phenomena are suffering. So of course here suffering does not refer to simply the evident experiences of pain and unhappiness. Rather, it refers to a deeper meaning of suffering as our conditioned existence under the domination of or caused by karma and mental afflictions. So in relation to this, we could perhaps it may be helpful to reflect on a few other passages. For example, in one of the sutras, Buddha makes the statement, this entire world of the three realms, entire cycle existence of three realms are nothing but

0: to more accurately characterized as a lack of understanding or a lack of reflectiveness.
1: 단지는 이 슈부데 물토고 와서 숨바 물토고니 최참제 교든데고 매바 대사다 매바 따와대스 다 로더르샤 다 예 즉 둘지 땅한 거네 요 말에 센 다 지로 들어봐 예 최참제 교든데고 매바 대스 세지를 깨베 최참제 루부르도 깨라 깨바 달라스 된전데베 따와대 타차바 따와오스 스르다 되게 아니 체다라샤 다 근데 김재를 줄 거였지 다 못이 양말을 안 다 겨왕 것이 민정에 레전드 민정에 다 어떤들이 패지 인사해
0: And then the third standpoint is the nihilists, and this is definitely a philosophical standpoint in the sense that we understand. So the text reads, the nihilists view all phenomena to be devoid of cause and effects and maintain all elements of existence that have come about in this one life as having done so accidentally. And they thus they uphold nihilism. So this refers to philosophical schools such as the Indian Charvaka school, where it's not a matter of lack of understanding, or where it's not a matter of a willingness to be reflective, but rather here is an active persuasion of rejecting any long-term causality to events, but rather through using philosophical analysis and reasoning, the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all the elements of our existence that come about in this life come about randomly and accidentally with no underlying cause, deeper causes. And so in this way, they uphold a form of nihilism. And this is definitely,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an erroneous standpoint, an erroneous view.
1: 当然这是这下面的这种的我们说是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说的这是我们 칭외베 튕기 여제 디디 상나 아니 단도 대화를 준 그래 삼배 단 누시 차등에 아주 먼구도 가 다 다르겠어 다르겠어 자 다 때는 아주 뒤 삼수 당 거래 말하면서 다 대배 디디다 민대배 동에 디니가로 리아 日本人도 가 저 류소를 땜배 디두지 다야 저 이루 똑바로 땜땡에게 디두지 니도 가 지단 배지 튼루조리 디니가로 배지 요래 리디인에 다 밀리야 이루디 지그게 넘버 똑배 지 독주시하시는 지기 남도기 대주로고 숙취하지 차월 중요해봐 인류 대체기 달라땜배 대두고 소화디 땜대 숙취하여래 너나 민 남주 달라땜에 아니 쌤기 대두 디 샤라브게 있다 펄부처부여 되지 누가 다디시 응급인했으리보다 변한 건 안주 지기 류소를 땜배 디두지다 삼소를 땜배 디두지 여덟이 그러나 이제 류소 이제 대화 스님들도 간다 뜨는 류소 대화로 이제 영심에 그들라 셈라 믿어 첨부여야 돼야 양나 류소로 동해 영심에 그들라 셈라 배 이제 이 침배 이제 담배 대념 첨부여야 돼 봐 니 아주 누구도 봐 그래서 난 되게 류소를 때 뵙지도 지다 소인이 가서 우리 그게 이루를 때문에 디루지기 니에바디 도시에도가
0: So here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relate these observations to one's own personal

0: 단양의 가수를 그게 싹쟁이랭기 저 풍부 쿠르지 찍네 얘네 가다 지금 용배 샹왕도 주대봤다디 고 지금 양의 람다 고 동해와 이런 신이바 인두산에 대자와 얘네 다도 몽바디 가수를 그게 유진 내루 이네 다음에 봐 통일도 자네 그 내루로 치지로도 짐바디 나도 로디 다도 짐바디 내루로 치지로도 짐바 로이 뭐 시에토그로와 대고 럭시 뭐 시에인도 자네 다 랑슈기 이네 그 로디 슈슈슈 총도 대하지기 대단해 이네 냥하는 데 뵙고 왕 토토그리 디 탑토나 이네 두메기 싸와디 다 땐도 세바인도 자네 이네 땐도 시워리스
1: So we were speaking about the four seals of Buddhism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e final one is Nirvana is true peace. And here, Nirvana is the transcendence of sorrow. And it refers to a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from a conditioned existence, existence conditioned by means of the fundamental ignorance. We spoke about how our existence is characterized by ignorance and how existence, our existence is subject or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meaning of transcending sorrow here refers to our nature of existence conditioned by afflictions and fundamental ignorance. Because so long as we remain under such conditions, we are under the power of this distorted state of mind. At the root of which is a mistaken belief in self-existence or selfhood of one's own being. So by cultivating the wisdom that sees the non-existence of selfhood, by cultivating the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able to recognize this grasping at selfhood is a mistaken state of mind, and in this way, gradually, one will be able to kind of, you know, as a result of enhancing this wisdom of no self, one will be naturally able to gradually undermine the force of this grasping at selfhood and in this way remove it ultimately from one's mind. And that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of such afflictions and the fundamental ignorance is really the lasting state of happiness and peace. Therefore, in the fourth axiom, there's the statement that Nirvana is true peace, and true peace here referring to the lasting peace and tranquility.
0: That day, and got the share of social. Theoretical sort of weather. 테오리들이 시작을 하다 이제 이제 미다고 사게 되죠 동요 좀 이제 동시 다음에 양을 들어 씌웠어. 다 뒤로 아그 냠리는 수 자유 뭐 있나? 다 시제 누다 들어 뭐 있나? 다 뒤 있는 아주 그랬다. 냠리 차월에서 나. 지신

0: 다디 규이샹원체 다디 두 카레슬브나 아니 그 머리벌에 되네 중대로지 사 머리벌 샹원체 라다 용모벌 샹원체 디나제네 용모벌 샹원체 용모벌 샹원체 뭐 인데 묘모 세아가 책디 아니 에 지 묘 몸버스 두묘어체 봐 가서 올 거야 풍도 주고 독도 주고 근데 실리아다 묘모스기아래 자 근데 이제 자네다 진지기다 샹완체 야나 머리부터 집에 있나 대원 대장 아니 대외주 두미시 동해 민주나야 동해기 두 미시바 시장 아니 가서다 냠발랑 쇼를 시제 그래 샹완도 그래야 근데 지도 통인도 자네 아니 직선으로 떠서 순환을 해야 하시도가 아, 다지 뭐냐다. 나스네 베 짜지고 찌대서 되기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디다 머리베 샹완절이 용베 샹완절이 삼부지 타이는데 아니 지금 민두별로 해야지. 전쟁이 용베 샹완절이 미두고 풍부디 다 마찬가 다 기버지다 민두가 삼부지로 올라서 해야 싶어. 다디 아니 두디다 세트야 여드네. 이는 자주셔과 셔요아리. 대체인데 최상주의 동시에 담아봐. 세하게 계시되기. 아, 다도 진배지. 슈차고시라리. 왕시고시라리. 레디이니. 그 치료도 진배. 로이부지. 셰이드자네. 델레갸든 사마미 누구사마시 로로 샤임두와. 그래서 딜레인드자네. 동네 퇴퇴야지. 년령기 풍분지 퇴퇴야지. 로지. 그 레이아시도와. 자, 드림베인데 가사 지심이다 레동에 동해련에 담이송 쓰다 되겠다. 가시고 그게 녀얼렘베 풍부디 두메런시 얘는 미다베런시 인두산에 지구인보다 땅바인베 다 민두산보로를 샤트야. 다른 신기 동해지시 다가다 동해지 전신 레닌지 샹완전의 풍부디 더그 송도 중화 재민도 삼바시 더그 송도 중화 재민도 삼배 야 지금 결론 돈도 걸려야지 용서를 봐 사드디인데 드십니다 레동에 동해련에 땀이 송 쓰다디 이제 과도 봐 사다 대인제부디 탈바 다 년린지 풍부 아니 Nyawal wa kumbu di dhubji ki lanyun di saiba chungna, nyambu jebe tawji saiba chungna, tando tawari samba chigi, loji le yun du taba tanyang lo likduwa. Taba tanyang lo nga maa chi likduwa. What do you mean?
1: So, in a sense, what we find here in the teachings of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path to liberation. So now the question is, how do we incorporate or integrate this knowledge,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four axioms into our actual practice of embarking upon the path to enlightenment? So here, there is a natural sequence to how the understanding of one can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And therefore, in a text we read, because it is transient, it is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realization of suffering will lead the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bsence of selfhood. So what this suggests is that if we reflect deeply upon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articularly our own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such as our body, mind, and so on, these faculties, all of which are really the object of our own cherishment. So when we think of ourselves, when we have the instinctive thought of I'm doing this, I am, this the object of our and this sense of selfhood really i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lements that make up our existence. So if you observe deeply the nature of these physical and mental qualities that make up your existence, then it becomes fairly evident that none of them are permanent. They are all transient. They are all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제표고 우수심이 되게 딱 면제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있고 해야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있고 해야 돼. 이